0: རང་གི ཟོ་ཚལ ཁང ཞེད་ བུ་ཇེ པུ ཟོ་ཚལ ལ་ཇུན་ལོ དང་ས ནང་བ་ ཞེ སང་གལི ཟོ་ཏེ ལག་ཚ ལོབཅི ཅེ སང་ཇུ ཆབ ཚེན་ཁ གེ ཏུང་ རེ གེ ཡང མ་ཏོ ཤང་ཁ ཡེ ད་ཐེ བུ་ཇེ པུ ཟོ་ཚལ ཉམ་ནི ཞེ ཅུ སོང་ལ པུ ཟོ་བི ཇུར་མ ཤ་པོར མུས་ཏ ད་ ཅུ སོང་ གཅོ ཅེ མ སོང་ ཁི སོང་ བ་ ཞེ ལ་ས ཟེ་ཁོར་ན ཚམ་ཏ ཚོགུ ཡེ ད་དང ཚམ་ཏུ ཆེ་དི ཡང་ཡི ཟོ་ལེ ད་རེ ནེ ཡོ་ཁོར་ སོ ཁེལེ ལ ཟེ་ཁོར་ ནང་ བ་ མ་ཟི ལས ཉེན་དབ ཅན རོར ཟེ་ཁོར་ ནང་ ནི ནུ་ཇུ ཙང་མི ཐུན་ལེ ལེ སོ ཡེ ཅི ཁ མང་ སོ ཀེ ཐ་ལམ སབ ཇུལོ ནང་ ཁེ དེ་གི རིག་ཏེ ཡིན ཟེ ཇོང་ པ་ལེ ནང་ བ་ ཞི ཨོས ཐུལི ཡེ ཆེ་ཇ ཅེ གར ཅེ ཉེམ ཇོ བ ཏོ ཞི ཡོང་ ཅེ ནུབ སོ ཇ ཁབ ཅེ བུ ལ ཇུན་ ག ཐེ ཚ མེ པི ལུ ང ཆོ པི ཆམ ཐེ མང་ པོ ཧ ཁོ ག མན་ དོ ངེ ཨན་རзам ད བི ནུ པན དོ ནེ བུ ད བུ ཅེ རིག་ ནེ ངུན པི ཉེན ཐོ ཟུ དེ ཚང མེ དར ཇུན་ ག ཐོ པ སེ ཅེ ཡེན ཁི སོ པ ཅེ ཀྲུང གོ ཉེ རི ཚ པར ཁམ ཡོ럽 남저 예라 차버캉기 디잉잉겐코와 정외과라 로망 세제도 자교세네 상구 퍼시피 냠뇨 유라 콩게 자캅카게 부르크퍼 힘조 심키라 짠드 트망 너뇨 유 다타이 사용 우선 참조 용의 콩게 부운데 자치투 주브라 세주타 부든 리비 자치 릉소제 게차 쉬원 주교 군데 동티 사미 데베 테사파토비우 중고 니리 차버캉 유럽 남저 옌라 차버캉기 대행인 겐코와 정외화이 네 삼바르 나추 랑고가 부진금의 휴자르네 대다 유럽다 아르 대비에 자캅카다 찹다 땅네 청메 동오미 벼줘라 중아 토파시 구히송바티 플로카 종체도 즈건 참저 조괴 마레라히 냠레 칸타 띠임주 칸 제스페뷰 뒤토 녜 쏨진저 제나 시구 난도 푸솜 쏘포휴 Komdru nabi buhujin pache tan jodo la nguyen zay tengzab sungwi tong ngomi pyojo jubda yakpo sechi hengi sungbari. Nipa la sanjo yung liankang jie tingi chungshi, kuma xia maa chali, kata mendo ta lasi wa ndawa tamzab yu. Paa loji nge chokpo so lasar yuko to yungju yubjo sechi hai, degar hacha chipon tochi sungbari. Nipa li teal pungwi lupchi sanjo chenka ki chungre, ku di a yachi, Dega lipi haja ga pusong. Degi yuci mingtong lanzai suwi nge pyojo che loju ta pusam tsupu soje rinne che changmar uibjo xioge yanxi sungbari. Jagar jawa hali nyehu lupchin chi nyemjor himjog dine che gigi che mowa. Maanu kong talapin dela nati nga pula yungte tangbo ye nyua samusong. Pa loji ganyi pumchi tsor pyojo ngobtu ya pusaji yanxi sungbari. Dengi uru su 중국 코지 젠덤 호시 올로디 불이 몸처럼 딤비 생각부터 잔랭기 양제 세진도 내게 요정 하장 근지 본다 네 정말 의주쇼에 벼죠 나 지를 가시 송버지 자하 로브초지 준례 중지 준바 주후 전지 사유 무슨 참조 제바데 자지 투 주브라시 피타키 양키게리 디 세제제 조보츠 부우제 다지다 공파르 멍토 란제 소마 마지 동 오미 표정 해 주브라자시 톱 지소바리 중고 제진 리비 로소제 렌제 자허 로치제 준레 중치 윤바 조호 전지 세제제 조보초 부우데 팸네 대긴 조소던지도 톤절 대비게 만소츠 샘 나기 대제제 나와제라 뇨와 사모송유 네 삼바 대카 쳔보리 삼진도 콘주 파 로니 제드 부지 걸 릉드 동 몸이 표정해 잡래 요라 먹도 세지 리지 송바리
1: 시세 최가 닌지 표정이 리 차바르치 당그 세드지 비 용로 고디 진시비 치제나 튼시 딘자지 마테 팀포 송규 시비 종이 제배 요바시 종이나 튼시 딘자 디미디 마망치 디저 토바당 本周党修作脾气动为新用蓝州而有不嫌疑其其书记习近平个吞些点家提及其改情党高规改情日党人把农业把地大个图尼吞些点家及改情上行抗人文特绝笔对党南巴运动吞些点家及马太天不送回去

0: 生意做不难吧？更轻松。大大奇迹，三个筹备来进的呢。北京农村年轻来看，看给农村家，俺等你具备修了米设备来进来。第二个来进呢，电力设备工作呢，北京一个在种田，第二种，下个种的叫用人币，外面人呢修一个军政吧，跟王队来人。跟王队来呢，北京一个在种田，第二种，下个种的多，对着谷米，老人我就能歇息。兄弟呢？真心拍马当，让你了这三遍，就我体会，赶紧当把各种垃圾中呢，加一加，我就把松恰仓我讲。等你人民，下个加一的，看个南管搓一搓，让个了张把当，马家打不就约。加一七八样，南把加王，加了卡两把，顶着春季的车皮，我一些了随心，打把了老就有人点约。加一的样。做我北京一个在南区社区的，大家全部也不是。大家，跟王队家迎人来，老弟准备年米积蓄的更严重，空给家里的娘把拉手当，马娘公平动话，让你家留心不音乐了。大大，可能让兄用人比外面人的休假个难涨的，现在家里家军队没那样些，敌人。北京农村年轻人看看给农村家，俺等你具备修了米设备来参加三个吧。北京一个在种田，第二种，下个种的都学呢，用人比外面人呢休假更难涨。第二种，下个家一家军政吧，跟王队拉着种的田呢，跟王队拉当，下个家一把家领着当，家去忙忙家稀了的重新，老队就装备，下个家一国家老队当。第一雄村给你开的协助营币过年你生意能话该是小
1: 给我做了公干啥
2: 公干啥
1: 那是你给那个同伴干脆农村生意做了我真的都是难了那是
2: 当然了家乡呢现在电机零售中就没有
1: 那是了
2: 所以说让你那他不如就送你想给调这个来小的叫话
1: 是是
2: 我看到个小的大概是吧
1: 那是那是
2: 顶住腾过来了他呢那你们当时就让他都送你那天太充足了这些特别充足
1: 了
2: 这些特别充足那太阳大就中了了再加些个给给给我都听你加些的装备
1: 陆中车
2: 加些陆中车的那等待那他在那长城里面，在那打了那他，现在三年的，我们人呢受伤的，军政办了也当不了总书
1: 记。
2: 当不了总书记，那多少人那个那他，外头和大伯大嫂前面前的那，在那边底下搞的，底下这个马道里的车队那，这个路上搞了，他你妈今年的小伙子掉了，这这搞来那他讲他，底下我妈可能他接到没得的，底下路这边叫妈。忙到个进度，大概给搞了康顺，他有些子来讲，马店里那他那个小路带一个人，那都是在那个马桥边就送了上面，都是这边。
1: 原来他那公路还在那边。
2: 路顶住田里。
1: 啊，那是，他都在这给那公路顶住田里差不多。
2: 顶住
1: 给那，我们那么多年钱，都我们就老是没着什么事。那是他南区给那那么几亩有着的。
2: 对了，
1: 他田里就是差不多。
2: 路就是没说你可能少不了两个钱。但你民办公室做，你说民办公室个了，养虫子给举报去了，科技，这哪个找几多人去说了个？我没查明他他是谁了的，哎，都骗的，都是的，说都都都是，哈哈，没事的，那个是老天就硬是那么上上去的。
1: 那是那是，对对对。
2: 你弄表面这么贵了，这些问题啥都行了。
1: 那是那是，对对对。
2: 啥都钱的，多少钱的，起码得让你那么呀，现在这三年的养鸭，让种种里面的，人家收下了最多了，人家收下了，今年那你说说那么些的嘛，老多是那的，可少些那的，现在在就这些的，搞钱做的，等于他说这个呢，他不得他不得他钱的钱的呢，现在的，这些的那我忘的，他给他钱不停的给他搞，我这么说，他感觉给过的现在那的那边。吃了大家没钱包的，你路上鞋子买了，那得白天或者吃着干的，那而且是的呢，我这都结实了。那
1: 当然。
2: 嗯，靠了，对，你说对，军政钱，你说对，都是钱的，说东西。
1: 那是那是。
2: 说多钱呢？谈到那当。
1: 他谈到那个，郎中做准备给谈到，也是给军政们的钱包。
2: 哦，过了。
1: 那是。
2: 郎中做准备。 ᱡᱮ ᱟᱹᱰᱤ ᱜᱮ ᱜᱮᱞᱟ ᱡᱟᱱᱟᱜ ᱜᱟᱱᱤ ᱛᱮᱥᱮ ᱫᱤ ᱞᱚᱡᱩᱫᱟ ᱱᱤᱫᱤᱠᱚ ᱞᱟᱥᱞᱟ ᱛᱟᱛᱟ ᱡᱟᱥᱮ ᱛᱮᱛᱟ ᱛᱟᱢᱵᱚ ᱩᱱᱞᱩ ᱚᱱᱫᱟᱝ ᱠᱚ ᱠᱷᱟᱥᱮ ᱥᱩᱢᱟᱫᱮᱥ ᱢᱟᱛᱟ ᱛᱟᱨᱮ ᱜᱮ ᱜᱮᱠᱮᱱ ᱥᱮᱛᱮ ᱜᱮ ᱠᱟᱪ 이와 내가서
1: 계산하겠다.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第一熊出几年开大学音乐别过年年门推的生意越把学
1: 各自就原来讲给给上咱的你这给些的六种钱用这个这就给他苦于那里那么一年就要了吧
2: 那么
1: 这谈到给那个七天七的那么的肯定行
2: 大概一天说吧就了这都宁别干嘛的他给我了他让他落这里主播听吧听吧他听他都落了叫什么天色没说太多
1: 了是了是了
2: 这些江苏的不得知道朋友的就当被这些江苏的也还得把孙子做的中江山孙子都是江苏的江苏的天天我打过个了嘛你也请带用个是都唐马进来就唐牛大哥呀对这个了他从中带过个了
1: 哎这个跟来就能这些就有吧你讲究给三楼就有吧你肯定行的
2: 到那个三楼，他看到可能厕所里一关，这个小子怎么不在身边了？哎，小不可能硬上在这
1: 个，哎，那就了。
2: 老竹笋吧，你小不当你弄吧，你看竹笋你打点的进去点出来吧，你要说小不打点，这说那个养不胖，过这些
1: 小不点，小不点就
2: 小。嗯，打点钱得到了，
1: 是是。
2: 给同个的吃下个东西呢，他绝对感觉他俺的给不得。这个妈都在做个抗战上路当了，抗战的军政西路进杀的，哎，给了红个的命。在打仗的过程中，就可能会看到，可能如果直接从外面，他说说别看逻辑甚至的当大部队的路对面是几个样子，说俺能靠哈路干部调查了。哎，打仗的我靠军政西路从那个高头在对面全部走了，哎。天天的不买了米，现在这三年如羊，军政委从头唐伯去租送啊。亏过来就把唐伯了，唐上是外头亏过来我拉爹我这都是难做。
1: 对对，要春节是没给你，我们这里学校的意思。
2: 好来了，让亏过来拉爹我
1: 难过。你去做去对呢？
2: 亏过来，你当他们去住。
1: 另外呢，总是没给你这点开销嘛，对吧？
2: 没得了，就是到最后刚才的是那。买了这个中文化在了，说不学是真的了。等一会儿我们老的忙不了，天呢天才算了。我这那种这里中文太粗俗了，其他的话做不做得开了。我天天工资也差不了，我干过大的老的没有。天后的嘛呢，让中中的他你懂，居住住地停在这了，看来一般停在这了，一般有
1: 了。那是了。
2: 养的了生活起来也
1: 那是。
2: 他过过了多少学生？那等一会儿过了便宜了，天天。저랑 독서 자세 속이 내가 어찌 됐어 왜 되니 그렇게 했지 됐어 다른 한 명이 그 집단을 강조하고 돼 쇼모도 미소 정체니 매 독록로 전이 그 전이 매 대단으로 나니 돼서 랑도 정이 우리 패비가라 독록로 자지고 쉬워야 된 거 된다 뭐 맞다는 세 되니 뭐 하지라 양니 장이 티 티니 된 나니 더 주직 배불라티오 야, 우태도 동론이로 독사. 나는 다와 주식 발라. 다기 남사 야, 오늘 거니 마. 애사도 시야절로 독록팀 지도기대. 우가
1: 자가다데 동론이야, 우리 대제 정부로 봐.
2: 된다. 저 어떻게 주소 단도서 단도 충라. 아, 저 주려면도.
1: 단다 기나지나. 다 공로지 대선 패로.
2: 나와.
1: 아니 지금 준비가 있어서 이게 다 지금 셰터드기 다 지금 내서 그래. 가르켓당다 위내리로
2: 나오
1: 알루베기 팀유리 위내리 뒤뒤게 내지 텐스는 그이베
2: 다 거야자 강 텐스마다 왜 그런 그 걸라 된다자지 너 근데 다 텐데 팀 로네 내리 현재 저 조선의 양아 근데 대세들로 배 텐스 가지고 서자 가서 다 강도 내가 따로 쉬어라 미트벨 커질라는 아니 민당심이도 대상 현다도 Sukpo kucho kuru meshe, lini dodang dho meshe, lakpa yung meshe, kawa dho meshe, tenza honda chobi, chob chung. Tane dhagbae kanko, kadakla lamsang, sui manga sula lamsang kadakla lamsangye. Chirang chabde yana gandhe meshele, chob chabde mene yin shokne, chirang chire nang dele se. Tehwa juri yiri si diyal. Deshe bae kade se, korang dhan chiki te teko, 진랑 지대다는 대고로 찍고 냠두도 코 마태도 알아. 대시아스라 냠두 주어져 다가라. 응. 공바 대학다를 카하 누단이라 담보하 살아 되나. 이발로 하. 늘어 홀로 되나. 숨바 상을 때다 있나. 시발로 동료만 녹색자니로 꾸라베 택티. 태어든 족보 감보 싸도 무세. 들어가라. 가득을 도자면 돼. 응. 늘어야 샤스가 늘어 대작을 때 텐데 안 늘어 샤스 소재
1: 왜 안 늘어
2: 어 옛날에 군이로 ແປດກໍຕ້ອງຊູກັນມືເສຍມືເສຍສາລະຈາອັນໂຕເດນີ້ແຮງມີຍັງເຕຈາຕັ້ງແຕ່ແປດຈິກຈະບໍ່ກໍເດນຸມສົນຫາຊຸກຈິນເຕຊູຊຸກຈິນເດກໍຈະແມ່ກໍຄັດກໍດຸແລຍາອ່າດາກໍກັນເຊນາລໍມາເປັນບໍດັງຄົນທີ່ຕ້ອງລະທະເວຕ້ອງດາແຮງເດກໍຕາລະມີໂອຣຊຽຊຸສິນັງຕາໂຕຄັງຄີຊາບສິນັງຕາໂຕຄົມມັງໄນນາກໍຣາຈາບັງຈາຊາໄວນະກະນົມ
1: だってさ、え、ギラギドスって言うのに、ナショナルにちがんじゃしてやじ。で、それ、そういうところでちゃえてやじ。にゃばそういう、まにゃんコンビちゃえよ。やしてたやいねり、パティダチやいねりだ、トンゾクラだんず、ゾンエンタゴドはちゃぐるわ。そんなのにんそかるいな。たこんだちね、感じた。こだれ、こみしをまかびそうたちね、感じこんで、ざんざんが感じら、もんがそうたちで。え、てくのかんらもんが感じ。
2: 他后面给我在桌上站着，我在桌上我打扰了没？给嘛，想打他没？可能弄弄些什么弄些什么是干不闲的，大概了。过前头他没，突然插出去，他这些男人他打的咋打不着？嗯，他打不着，插不着嘛，突然的，感觉你我很烫些的。是的，看。天天和他们都插出去，他和人家插出去那个，可老看那些人，等到某天长大时间，就叫人没得了。没得。
1: 근데 다들 지금 그래서 어렵다 대하셔야 돼 하는 게 나가 공수 중에 차이는 지금 존재 나눠라 인터넷이 뉴욕 좀 있어 있는데 차별 될지 그 다다 말해 봐라 어 도움 된다 도움 다 되지 다양한 다들 높은 나라 라고 가도 되냐 군수기 장생이 내리 후세민에 되니 전부 도사 어 대 전부 도사 다 되니 돌아 제연 도양 에 길라 제라 선배 나눠 양 지금 삼세를 때 가리 어 호신나 시엔다 다니라 지고 야 니베 소리라 지고 말라 총도 지나게 대서 봐서 소재하고 선배를 자리
2: ここだいすめみみちょっとわらたせんだってみかんぼれがらとやすけんでおたちゃんでてたてんだたついてねぷすんだんぽもせてちょぶらずなみとでまたれさしやちゃちゃだんだんじゅじくじんだろさかわれてんでやんちょんじめちゃさんがけゆじだけいてがんぼさぷれたんだたさんぐるしょぶたってやんだんさるわさだろさぐるじやんしゃぶせきゃべんどやんちえんごんがちゃさんちゃんでんじゅしけゆるわおわたってやるれ
0: དེ་ཡང་ བེ་ཅེ མང་ཆེ་རིང་ནི་ཆེ་དེ་ རེ་ལུང་ཐང་སུམ་དང་ དོགུ་དང་སུམ་ཅེ་ལ་ ཉིན་ཡིན་གྱི་བི་ཤེ་པ་བྱེ་ཅིམ་ལ་བ་ཡུ་ཅིན་ ཤེ་ཁ་ཇ་ཡི་ལ་ཆེ་ན་ཡང་ ཇིང་གུ་དང་ཆབ་ཅི་ལ་ཤེ་པ་མང་པོ་ཡོ་པ་པེན་ན དོང་པ་ད་དོང་ཆམ་མོ་ཡི་ཤོ་ཅིན་ པ་དང་གུན་པོ་ཅ་སུམ་ཡོན་ཤོ་ཅིན་ ཇ་ཏི་ཀ་མ་མིན་ཇུ་ཡི་ཤོ་ཅིན་ ཡོན་པ་ཀེ་རབ་པོ་ཤུབ་ཡོན་ཤོ་ཅེ་ཇིན་ཤེ་པ་སོ་ཡོ་ཅིན་
2: ཁྱི་པ་དེ་དང་ཡང་ཅི་གང་ལ་ཡེ་ཅན་དང་གུ་ཅིན་དེ་ལ་ཕ་ཤིན་ཇེ་པ་དང་བུ་ནུ་པ་ཡོ་ཨོ་ན་ཤེ་ཁ་ཇ་ཡི་ཅ་ཆབ་ཅི་ལ་མོ་ཚ་བི་ཤེ་སོ་ཅིན་དང་ཡོ་ཅི་རེ་སེ་ན་དང་དེ་ཤེ་གི་དང་ཆབ་ཅི་དེ་གི་ཡང་ཅི་ཤེ་སོ་ལ་དང་གུ་ཡོ་སེ་ཅ་དང་མ་མ་ཡོ་རེ་རབ་རབ་ན་མ་ཡོ་གུ་ཅིན་དེ་ཡ་ཨ་མ་དེ་ཡོ་རེ་སེ་མ 다 강도에서는 코 따도 공자 시에다 거다 람산 당도 두글럭 심수지 그래서 전주 제니로 따디 맞지 들어 봐도나 맞지 들어서가니 팁 광고를 했는데서 가
1: 다다
2: 오 코역이 내도 됐어 다 갤러디스 숨었으나 온 토스에 대 인심 주기 됐어 헤라 그래서 됐다 아이 다가로 그렇게 알았나 차다 차차죠 됐다 아이 엄마 엄마 우리 남부 장사 지다
1: 어 맞나
2: 말이야 이 남부 삽삽 볼때 수이때 여기 올해 봄이 개때다 번개세 던져 오 된다라 수행으로 다 하이 불러 세동세 전으로 다 연료기 되게 괴되게 세티 돌라 세례에서 저거 됐어 예 다 네 돈을 하면 무슨 맛이니 세텐세 전으로 봄이 방대야 된다 넘버 찍 된다 넘버 숨숨 도와라 방대로 녹사 숨 숨 뒤도와 넘버 찍어야 지금 마땅 Сикпуде ни тонду кэнэру сетэн сичэо гоко гопани тонба чэл я нуксэ тэ я ма нуксэ тэн чэ тако кандэсна орэ игэ чизэ гнама нидэ ни улэ ни тасэ да мэдагар э нахпу дасав нахта дасав э сэрис зо нахпу луксав чэл ку бур нахон голэ ни ма тэн чэ да гар 다 니고 나 코니 야 녹색 녹색 간녀로 텐녀로 개파로 녹색색이 도자기 짜르리 고통자래
1: 자 고통시
2: 자 고통선 고통셀 콜라인 마켓 작제스 네 다 콜라 아마 강사 타다 제소비 저처럼 직통 국제 된수 덩글로 된수 덩글라 시아들 된지로 생각소자게 된도 되는 그 걸다리 마르핀다 시아지 좀 들라 그 걸 참아라 누군다
1: 아 좋아
2: 응 동제 닝보 동아미 닝보입니다 다 그냥 삼보랑 됩니다 다 지모 강보 그런 티베 세자정들 지모 뭐 용종 락티셀 보다 그 부르니 보다
1: 이렇게 봤을
2: 오고 그 부르다 녹게 팔았잖아 아 세리다 녹죽
1: 녹죽
2: 그 세리 녹죽 스카셀 고도세제 간이나 동바세제로 된다 닥지 하나
1: 동바
2: 간이 다로 닥지 너무너무 대다서 딱 봐 간세 루동을 간세 동바 딱 동서
1: 홍바닥동창
2: 这个人他讨论的对你是吧?过。哎,过。同伴的东西,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
1: ཁྱི ཕྱད མ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

인고 코난나비 도체치 마골로라 쩌쩌 메사다 로테 조바 도파마타 남가 연수 파초마타 도체레마 만보데 예디용디 저르 다신 요베 가테나 거데 쇼쇼 허낙테 너커보 좁제 칸네라 쉐보 좁제 쉐네라 빠첸보케 나라 내신 요베 가테나 제지 참베 돈라 대신 요베 가테나 등모치베 로통도 나라 거데 쇼쇼 허낙라 티로 걸라

0: 창강이 티주다 차브라 제베 계지 의미를 쉬시하게 전직이 민주나라 땅 아주 힘도 뒤쳐라
1: 라파도 직접 수지 시진핑기 급죽 숨배 개용 투미 속진 팀 당벽이 숨시했다 중한 미리기 아니 개용 타로에 루큐트스 등지 김사르 제베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구동에 라피기 냥아 등등 제유 제제 딱 담에 드려 주소나

0: 매션은 전노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인수정리 경귀 유인
1: 매션 응고시주나 안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미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다이킴부히
0: 남아당 로닝 칸소 모초름뒤 채설 미치하우이 조진주지 제조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六两家连线数据推送仪。
1: 싱글링게 군감사 샴라 선교 냠자리 전수교인 팅디 선교르키 낭주조니 딘수 튜티토 지큐 주지 시진핑키 종이 캐치 롭소 첸제 시대민의 제기 공비라 시지투 구디 동구시바 비외고타 삼루살비 갸람사바 니티치 지블리 망수디기 군투 치루다니 망소키 디기 덴부송구 시부시규고로 리장키 기스지급관키 치튜놉조 팅슈바 조교나오고로 중국타 몽골키 냠레 남장케치 우람바토이 기우이조주 정시소자 우수 레고잔베고소이 샴팅디선교르키 낭교시브르남 세로나 디글레코네 비웨네스 다오주베치 주초니 비준세비 딘추튜티 딘팅중니베토 중공중량키 지급수지 계급교 주시 중앙 모국이 주시 시진핑키 종이 개치 롭소 첸제 시대민의 제기 공비라 시진투 구디 동구 시바 비유시 디니 지급 주시 시진핑키 뉴동 중립류 더 중립네 뉴동 소초류 더 시비 파나위 남세 개진키 지류 심시 종이나 롭소타 첸제 시대민의제니 지소정로停车间给给客客用的组织级别孟先生信他特区人心给提供信息 롭소给客都进他 千千给客都进 시대민의给客都进节组织级别牌 南京起就丢人心他 平时提供级别人心语 马拉西部都市修修动画他 롭소为了狂批动画他 千千人都人比 시대민의 规矩你这

하마 여드가 뇨의 모시 고실라 치와나 뇨코게도 로냐냥가 아 뇨의 냐벨라 쯤모지 지지가 고게드 모시 중국인가 다른 거기 파마여도 시 조신가 쓰나 파마여도가 뇨여들라 종도 담배 모시 히 파마여 그 뇨여라 종도 담배디 히사디 뇨여들라 종건 전에다 종디기도 담배디기 먹이라 처시지 근데 이 경다 도지나 뇨여다 아 모차라고 한설다 메리 신저시에 파마여드가 뇨여드라 여슈슈나 한바고로마지 뇨여가리가 아무마지리 다니시우나 모게 파마여가 뜬가도 꾸자몬스이나 야무여시 뇨여드라 농촌원지단나나 요털메토제시 단 뇨여드 농주디 파마여드가 뇨여드라 내로준친 야무마파히 안 뇨여라 여슈슈나 한바고 뜬래제리든지 이루마지 난주 초안으로 다 친다여드가 뉴욕가 산차라 년주도 뉴욕가 산차라 저거리라서바시나 뉴욕들라 다 롱가 롱라 이치리가 삼바다 제토 동시신가 단제이나 따로 뉴욕라 롱롱소소가 달출 진히바다 옹힌가 파마여드가 다 뉴욕가 로보카라 전통도 뉴바디기 하군데 뉴욕들라 뚜가 몬스이 꼬자 몬스 동킹가 근데 이제나 더 뉴욕의 문튼니 따로 야저 쇼상가 람던조조라 고마 야모제 통킹가 뉴욕들라 한바유디도 라브라도 카자주무가오가 뉴욕들라 한바 고듀 파마여드가 깨차히 동티니 자자 몬스이 그신가 뉴욕들라 낭주정보마 이완나 내로준친다 야무마제시 단제이지나 야무여힌가 다로파마여드가 낭주초아노라 뉴욕들가 롱자프레트비가 뉴바다 용다리이고힌가 남주 뉴욕들라 롱그 뉴바단 로도빌리가다라 파마여가 레조힌가 뉴욕들가다 저와지적감무정무여시 다로 뉴욕의 동라정무이가여시 ते तरो न्यूयो जमो जेजेला जमो गारे तंजे इंदु न्यूयो डला रों रों सोसो का सांशो डर शवा रोचीना न्यूयो डका रों रों सोसो ला इच्छे बिका सांबा डा जे याया डो रोसीसिंग का तंजे इंदु मोगे पामायो डका डा नंजु न्यूयो डला रों जा प्रत्यबिका न्यूबा डा योंडर मोस एकसिंगा न्यूयो डका ह्यापो जलिका लांहला Pamayodaka ngangju rambudu jisen tiwi mawa janggu hinka. Pamayodaka nyoyodala jisen mons jejido ngangju rinsi na nyoyodala tiwi yichi do. Mata mawa janjawa jika nubada jichir rosi hinka. Tanji yindu ngoge pamayodaka nyoyodala jisen do ngangju rambu mons jangwa na Lucien de Tain took a new jet, so soon Italy could go. Chinana Vado, Luchonjo Bujumoyota, Gola Naka, New Year, the Mahindon, Jenjaka Hin, Kajajumogalika, Junsinda, Kanjimida, Jehiling Hin.

0: 어야 봉어 상어 초라한데 똥만도 야 좀만 봐서
1: 아빠 나 상만 사러 쿠무자 나 엄마 상만 사러 쿠무자
0: 사러 쿠무자는 동호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초라키스 치이다 형방 저러지 캐들 깔리 가세 자그래 근데 안 초라 돈에 가리리
2: 어머 아빠 그 주지다 엄마 하고 따다서 우리 무초마가 사마 초라 마동 주안아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Duanqiong Sitsachin na Ziki Tang, Bame Chola Tang na Ngocha Yin.
4: China Nama Tang, Chubu Chonchong Cho, Dada Chie Jie Nying Shima Tang na Bujong Longqing Nying Ching Li Kong, Kangki Longqing Jie Sibi Lan Yin Chibi Lian Qing Ti Shi. Nga Ji Xiang Zhuan Yin, Xiang Long Meng Tu, Ngoki Lian Qing Nying Shu.
5: CBE 综艺
4: CBE 综艺陆春主播主播有的德人格 CBE 综艺短剧主持人拉萨尼银笔罗马家用拉木格之徒吉特之位帕玛以各种戏笔综艺的监督之音兄弟帕玛虽雄帕玛嘎净气雄龙女荣过通弟帕玛嘎净接球击毙阴行接毙就可敌那玩推定时想自己点毙帕玛已经是一了亡灭的过程这顶的呢真连接的车位帕玛已向雄打拉明对着多可敌四零二天雄那努个知名芒果吧刚刚不理长根行长完的你帕玛南姐容给下的几笔不抽了奖笔连没钱就而不怎么笔想自先把的赢谁啦那我帕玛也先把等这样啊哇啦抽个冲突加进喇叭戏不冲气味对啦心真难你没气息三句不当真就不理门的不拉把钱马去拿帕玛姨日王着送日拉爹呢那我帕玛姨得是谦虚的日拉俺说不愁难起对南洋多高一些这些粗木里讲事情各种如里脱拉拉上靠里各的心新家南卡里杨伟想定着真情帕玛拉切起拉拉扎起美丽人情节催促心巴马西如你且不愁个切多如女有个端体写下原定熊儿当那马西对大多萨奇通气西地不愁个马文笔错亡二位喇叭永为云金俊尼不出错那是孙期对人也不显用的诺当俺说不出那了才刚给历史推心年轻对面姐高娃亲密用的可能比我等给扎路干不养你日行节目都送了因日等说他没比给你儿吞不得自己都给狼错抱怨就不行那样千难比路马旁银马骑二行如你家不出切多才刚鼓励学习的连把人觉得俺出不出去目次是不是别写讲这点帕玛尼比嘎金这样这特别这些事俺出西马达尼切那年起俺玩黑米学你越切就越切不出困难了上帝大伯多俺做雷本说嘛是他问呢俺去得这国民村民的对嘎了荣大大诺贝尔荣誉的诺娘马雀尼即使绝把谢的谢谢学门且讲且让姐姐们都记说论着林贵雄拿我妈他说为雷马一男 的呢你大大年过走地爸妈女比日日里几笔个境界玩没你一弄合成主播传播员的拉萨尼印度格罗曼加用拉木格吉托中业杰特车与帕玛一个政治都格中业安德诺拉萨切多切多扎比曼一个令人的帕玛格的想起个政的穷本母古尼人形那孙比军人出帕玛格的不抽个切的乐器流动写把的一真行帕玛初中呢为个格桑格队员的拉格镇这位切度别称着新修约把电笔决定的事情就是等年纪电把荣幸着出的苏娘电把成品更新电的格

0: 대시 장송대 부저지도 보면 대시 담배 대시 장송 야가 담았으면 되죠. 그것도 정당 사전으로 도대체 장송 장으로 되네 오다고 걸 많이 진행한 거 그래서 또 당마치가 동다 그래. 네, 저걸로 더 중중대 그걸로. 예.
1: 그러니까 그게라잖아. 대시 지거 봐. 네 장도 그 삼로 지거 봐. 네 근데 지나.
0: 다리가 삼로가 다 간다 그러면 주소는 이 관 저기 살다 들어 버렸으면 예 잡아고는 인성 됐다
1: 예 나와주로
0: 로 족속 많이 잡았다니 너무 봐 그러니까 족속이 다 된다 진짜 됐을 봐 내가 잡을 때 앞에 앉아 속 나와 양보 한 코제시
1: 잡았다 로 잡았다 지셔
0: 당장 산다다 오늘 개 통과된 차 사가다지는 다 제지 강제 당 안에 개뿔데 찍찍이 찍어 맞도 제 저거 강제 삼로 당으로 강제 내 준진시로 진사 예 개라 공부다 미 대다랑도 그런 셈주 그런 거 강다 콘다 가지고 진짜 정말 있는 다 써서 배강 로직 셈지기 당 답 되는 거 되는 미 시지고 양도 송하는 콕 하루 간거 대우 송하라 대다랑도 그 준진시제 종내로 가도 되면 첨부 줄라 예 되는데 뿐마름이 세트 산에로 양 균등배 총도 당보지 주소아 그걸 아주 뭐 당보라 다른 식과에 대해 그걸로 낙제 어때 무슨
1: 당초 제가 통제를 매겨니 무미진이
0: 수사됐어 그래 그럼 그걸로 낙제
1: 뭐 남편 이 주주 그리나
0: 그걸로 네 돈 때문에 주주
1: 딩거라 종을 매겨든 데다 개어 말로
0: 매대 전 더 들고 강제됐으나 말을 제가 조금 과제를 쇼도 쇼스 채널로 대이 걸어 몰랐대 망불라 대니 대사선라 우리 누르 들이 종이 대두수라 청아도 가서 가서 가서 어디니 군주이 탑 높게 하고 다리 납세며 대군이 만에 랑종 종이 단이도 주주 죽지 된다지라 가라이면 된다지라 이봐요 양대로 쓰고 가지라 했죠 대고 걸어 다 쇼스 대다이 그걸 피니로 대니 저랑 독서 자세 속이 내가 어찌 됐어 왜더니 그까서 지냈다 다락도 메시 그 진짜로 강조고데 샤모도 미소 동자니 메 독록로 자니 그 자니 메 대타이로 나니 돼서 랑도 정이 우리 페비가라 독록 묘자 저거 쉬바이 된 거다 뭐 마텐다는세 되니 뭐 아질라 양니 장 티 제니 된 나니 더 주직 배불라티오 야쇼 우테도 돌로니로 죽사 나니 다와 주식 발라 다게 남서 야오 그거니 뭐 애사다 시가 잘라 돌록팅 지금인데 우가
1: 자가 단데 돌로니 아무디 되게 정물어 봐
0: 된다 또 어떻게 죽고 된다 된다 죽네 아 티 죽네도
1: 단다 기나지나 다 공로지 대선 패로
0: 나와
1: 아니 지 준비가 그래서 저기 다지 셰트 두기 다지 근데서 그래 카르카탄다 위네리로
0: 나오
1: 알루베기 템뉴리 위네리 디디게 네즈 텐스는 그이베
0: 다 고야가 강 텐스마다 왜 그런 걸 걸라 된다지 나 근데 다 텐데 로네 내리 현재 저 조선의 양아 근데 대세들로 배 텐스 가지고 서자 가서 다 강도 얘는 따로 쇼알 미트벨 카젤람는 아니 민당심이도 오 대상 현다베 Sukpo kucho kuru meshe, lini dodang dho meshe, lakpa yung meshe, kawa dho meshe, tenza honda chob, chob chung. Tene kagpa kanko, kajigla lamsang, sui manang sula lamsang kajigla lamsang. Tirang tabde yana gandhe meshele, chob tabde mene yin shok, dhe dhu, tirang chile nang dhelesi. Tehwa juri yi zi dhiyala. Deshe pe ka, deshe, korang dhan chiki te, teko, 제랑 지대다는 대고로 찍고 냠두다 코 마트에도 알아. 대시아스가 냠두 집어줬다 걸어. 응. 공바 대학당 레레라 카하 누다니라 당보하 샬라테나 이발라 하 이라 홀라테나 공바 상을 때다이나 시발로 동네만 녹색찬이로 꾸라베 택티 태어든 족보 강보 싸도 녹색 들걸어 가득을 도자면 돼. 응. 너로이 샤스가 그 대작을 때 텐데는 작을 소재가 옛날
1: 돈
0: 어 옛날에 군으로 대배 그런 주고 가고 있어요. 농사 싸라 자. 저기 되니. 예. 미 양들 대작 당도 대배 직접 보고 나오는 무슨 나하 숙제인데 추 숙제인데 혼자 재미 꼭 가득 가득 내야.
1: 아.
0: 다고 강도스 날 엄마 변보당 콘테기 동안에 타베 땅다 근데 고텔 미오레 예수 신앙자도 강크기 샵 신앙자도 콤 망아이나 고 라자방자 저에네 이거 놈이다
1: 다 등산 에 길라게 뚝스 시유도 아니지 나션스 아니지 그냥 자세 돼야지 근데도 소래 소소 토크를 제 돼야지 냠바서 좀 많이 공부해요 자세디 차비야 이내리 파티다 제야 이내리 다 종속하다는 거지 종이 타고 도와 차고로 와 섬내나 녀석 가르기나
0: 다 코다 전에 간세다 고 다래 고 믹슈 마카비서 다 전에 간세 공부 점점라 간세라 뭔가 소다지 돼 예 틱톡하라 뭔가 간세 다 공감이 이게 원래 도당된다고 해서 차단하고 달라고 미개개 이마 샥닥다며 고노 녹색이고 녹색이어서 감보시했네 다가라 그 전에 다 말 집에 잡도 지다라지 나닌다 다래 작다고 그런 차례 이 다루다 잡자면 또 그런데 가재니 우한 탐색돼 예 전에 그런도 잡도 지 그런가 잡도 지나가 그로 강가지라 된다 뭐 이렇게 정다 시작 뒤져 그럼 해다가 뭐뭐 해들
1: 근데 다다 지금 그래서 그렇다 대셔디 아니 그나게 공을 숨어 채는 지 존재 나로라 참년이 뉴뉴 좀 세네래 에 차비들이지 그 다다 맞아 버려
0: 어 도라 진짜도 다
1: 되지 다야 다다 롭촌나라 라가도 그냥 군주기 장생이 내리 고생네 되니
0: 전부도 사 어 대 전부도
1: 다 되니 돌아 제도야 그나저나 섬네 나로 야 지금 섬세르디 카리
0: 어 고생나 센터 다니라 저거 야 니베 소리라 저거 말라 송도 세나게 대서 버서 소자 가서 버려 이거리 코코다스 메미 저도 알아. 생각돼. 미 강벌에 알아 트레스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더 된다 더 되는 부숨당 보모지 대접하다 된다 믿도. 대 맞아 레사시가 됐다.
1: 나는 남주지 규제다 로사가를 된대 양 존재미 찾아가 되겠다.
0: 대다. 강보 섭제다. 다 상으로 셔도 딱 돼.
1: 예. 다 로사고도 양 셔도 지게면도 양지 공간 찾아 찾아 되지 그러죠.
0: 어 그렇죠.
1: 예.
2: 디양 베제 망체링니 쳬더 레롱 탕숨당 도귀 당숨지라 니힌제비 셰바 죄지 말랑와 유진 셰가 제기라 쳬나양 징괴당 첩치라 셰바 망보 예바변나 동바 따동 창모 이쇼지지 바단 괴보 자숨 윤쇼지지 제티 까마 민주 이쇼지지 윤바 게라 포휴 윤쇼제 진 셰바소 유진 Yeba Dita Na, Yang Zi Gang La Ye Zhuan Da, Gui Qin Ding La, Pai Xin Jie Ba Da Bu, Nui Ba Yue. Wo Na, Xie Ge Jie Yi Jie, Cha Pi La, Mo Ca Wi, Xue So Jin Zha Yue Ji Re Se Na.
1: Tanda Jie Xie Ge Tanda, Cha Pi Zhe Ge Yang Zi, Xie Su Ra Jin Zha Yue Re Be.
0: Cha Pi Zhe Le Le, Xue So Da, Da Zui, Kui Yue Se Jiao, Da Ni Mei Yue Re.
1: Ruwa Ruwa?
0: Na Mei Yue.
1: Kui Jin De Yue.
0: Nga Ma De Yue Re Sa, Mei Yue De Gang Bu, 부인나래 범인나래 마치기 저디 매독도 겨야래세 다 강대스는 코 다도 건데 시에다고다 람산 당부 두글럭 심지 그래서 전주 채널로 다디 마치 드러 잡아도나 마치 조스가니 팁 감을 했는데서 갈
1: 다다
0: 오 코역이 내도 됐세 다 갤러디스 숨어지나 온 토스레 대인심지기 됐세 헤라 그스레 다 아이다카로 그제 알았나 차다 차차죠 다 아이가마 Mama ore nambu jang sa chida.
1: Ore bala.
0: Mali ayi nambu sa psa kwa ita sui ta. Yayi ore pomi ki kete da pangke se tong tong tiwa. O tinda la sui niru. Ta hayi bila sedung se chan niru. Ta yalio ki tiki kuyo tiki seti tola sele ki sota o desa.
1: He.
0: Ta ni tong nila ma nuk sama chani seten se chan niru. Pomi pangde tida nambu chik. Tanda nama sumsum duwa la, bangda la nuksa
1: sumsum
0: di duwa. Namba chikla chik maa tang, chikpo de ni tongdo kaya niru, sete si chao koko, kopa ni tongba chaya la. Ya nuksa ten, ya maa nuksa ten chi chaya. Ta ko kaangda si na, ora iga chi chaya, nga maa nida nyu ula nyu ta seta meda kala. Nakpo nga daksao, nakta daksao. Serius itu nak pun luksa ucil, kau buru nak kong kau lumer mana tenja kata kau. Tapi ni kau nak kau ni ya luksa luksa si kau ni lu, kau ni lu kepal luksa seni tu je, cari di kotong je. Cari
1: kotong si.
0: Cari kotong tu. Kotong si, kau lah entah kerja je tu. Tapi kau lah ngama kau sahaja tak jadi sebab jual cikong kupiat tinju. 등글 로고 등주 등글라 시아들 던지로 생각속자게 된도 되는 그 걸로 다 말 핀다
1: 그래서
0: 시아들 처음 들라 그 걸로 참아라 누군다
1: 아 중요야
0: 동제 닝보 동아미 닝보입니다. 다 제가 선보를 드립니다. 리모 강보 그런 티비 세자 정도입니다. 리모 뭐 이용룸 락도 있어요. 오타쿠이 부르니 보다
3: 이렇게 봤어요?
0: 오코쿠이 부르다 녹게 팔았어요. 세리다 녹죠. 세리 녹죠. 그렇죠? 고도세제 다니나 동바세 제대로 된다 닥지 하나.
3: 동바.
0: 다니 다로 닥지 너무너무 대다서 딱 봐. 간세 루동들 간세 동바 딱 동처럼
3: 통바 딱 동창.
0: 딱 동창. 예, 좀 이게 치세. 너무 괜찮아 다니 다가.
3: 어.
0: 내가 딱 봐도 돼. 상금이 올라. 대단한 건 너무 내가. 되는 거다 그렇게 좀 봐. 봐볼게. 세마마 하이. 더 여러 놈아 예 샤와체대로 대체 하소라. 건바샹 찾아라. 견주 된듯이
3: 소라.
0: 견주 된듯이 소라. 답도 다 시에 톱세 제대로. 작소.
3: 작소.
0: 작소. 작소. 대 작소 이 접을 때 이걸 틀어 틀어 틀었어요. 저에게 대야. 내가 좀 다 다른 것도 있네요.
3: 구아.
0: 예, 구아. 동바닥 동 참여해 저기 계시세 전에 늘으체
3: 예다
0: 예 늘었다 그럼 영티 증보제 되는 도와
3: 도와
0: 어 하이 단다다 죽비다 샹마 들고는 다가
3: 어 맞아
0: 제체는 바당 공부터 좀 예수 계시세 늘으체 다 늘으체 뒤직다 공막제라 라스 갸티 가면 민도데 양예 저기 계시세 양 늘으체 뒤고 늘었다 예 내가 뭐 구작자다 내 준도에 가운데 살다네 포바 다서다 다 오늘 포바 풀어 저 동사도
3: 소소스 포바
0: 엄마 소소스 포바 오늘 부르다 쉼피 깨라 포슈브세 포슈브세 님을
3: 포브스
0: 쉼피 깨라 포슈 이해서 이제 내렸다
3: 아
0: 어 덕세 채널로 그 전지 도망다
3: 레스에서 그
0: 어 덕세들 로지로 최근 그런 상을 제 그 덕세 채널인데 견도세 채널로 샤브로 걸 겐지기 리들라 도바자세게 타코 샤브지게데 원독세데 독세데 타코 로치로 오르게 친나 자샤네로 강데스 고말레데로 또 고비세스 같다 고라셰파다 고네 야세니 셰파담네로 예이 다족바도 지셰파야케다 코 겨차라다 테니 샤브파 자세기 파라 드블렙타라다 코르 슈차라다 람상테다 동바스베니 니 부르로 소세기 카다레데다 어 가다들 무슨 그때만 보고 여기 빌렙 차려다 저거 자세히다 당가 가로 있는 거 빌렙 차다 람상 대작대 뭐 다 이렇게 가다들 양도 어디냐 가다들 아니 저희 람이 저라 작성부 근데 미소라 작성부 진짜 범이 저라 작성부세 작성스가 저거 커져 어때 차려다 어때 람상 산작세세는 당고 사작자이 저거 탁바젤라 뭐 옌돌라 디비토니 민득세 우리 강중예와 착비토니 민득세 다자까지 뭐 하셔로 키파달라 도르테네 람상포마자니 다다네 된달라 빠나 군이들 뭔데 답시스케오야 봄이 다다네라야 답시부터 없자니 어디 걸어거니 자세도 같이 어떻게세네로 어디 조단네 어디 도세데 테네 자시스거세 그라 테네라 버진네 테 자시스 달로도세 돌아로세 다시스스 테 자시스라 올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야 로바 차로 잡았습니다.
1: 네.

장고 두르가라 송고라 힘바지 요시 맞다 나이나 산노 심무 마롱동아나 나노니 샤발레바우가 자와자완나 다운히시 님마제 맞다 힐리인드드 주곤제 정원나 주힌카 동보제라 동카제완나 힐리레시 되나 맞다가 하하 땅아오마 란조조티 따드릉아라 주야무짱무직토티 조안나 라빠네 힌치티야완나 가가조조가네 르곤데야 조안나 당아 치노라 르봉카샹데야 조이반르구 조인도 치노라 베스시 치노자차디 마타가 르곤카샤다 조찬디 아라 통완나 르봉카샤다 힘부 마히세완데 데르시 데코세노라 가노시노 짱무샤시 게티디 마라마스카가 당하나 이나 좀 언제 제 터나 야무치세 여마리 다 들은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 보통을 해야 될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제제 타코 드리 나 진다야는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치상 뭐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지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구친 이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지
2: 요
1: 주마 깨지
2: 주마 깨
1: 때 모로지 세계 야 구친이 뜯어
0: 보모 때 루샤 뜯었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졌지
1: 오 뜯기 힘버렸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조기야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소롱이가
0: 저기 뭐 소롱이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 드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매팅으로 따서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0: 그들의 마좀에 보모 조지 델라 거 여기 무슨 크레딧 삼아 못 보는 요 산툴마
3: 제제 쳐라 쳐라 이제 저
1: 쳐라 저 쳐올 거다 대고서 로초 길팅 도모 돌을 들이 들이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저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 이름 보리 들이 로초 길테 담보를 거야
3: 제제
0: 레티티 삼아한테 사투 조 제일사 대산다고 그러면 삼아도는 저 쳐라니요 그러 쳐라 말에
3: 제제제 딱 거기 조지 들이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쳐라야지

0: 시시시부터나주 다 이내래 나라 패배체투레 삼주
1: 아니 아직 따소라디 켜가디 냐랄라 삼주
0: 아니 아자라 콩기 켜가 나라 이러세나 삼주
1: 다 두스르다 수레가 망체내래 워대시시에 망덩리
0: 자제 칼라 땀예매 체바래 나도 상마로 시시다 만배그 처인데 철롱 주말아봐 가소 체보래
1: 그치 미시시에 다니래 가소 체보래
0: 제나미
1: 다 체나 망초 중은이기 땀주 야고 민도 시시에 땀비나 그냥 가봐 용두게
0: 너네가 담주에 야구 미두세 셋셋 담고 하시다 미등에 내 심지
1: 간단히 해봐
0: 젤라시야
1: 호 진짜 미소소 마음에 담내래 젤라지 그래
0: 이모 좀 마다리한 콩게 너네가 담주에 권해 슈퍼도 씨바래봐 아니
1: 오 네네네네 다 채나 네 계란 야 마음에 담비나
0: 응
1: 계란게 나 젤라지 그래봐
0: 어 계란게 쉐가 됐다고 해
1: 어찌 쉐나라시도 다왕도 스테리 님은 니가 쓴바기부 켜내면 좀 로봇이 깨져버지 즉 동가심비
0: 이리니강 샘기발라 더건 로바드게 존재 하 후스데이다
1: 하야 로바드게 강바 쳔보유 망보유 세장 안에 고박샤르스로로치기
0: 다 로바드게 강베 고르 쉐버시에서 나레 삼바 나 강바 자쳔보 메넬레 라빠 니게 드베 캉주 초소소스 예삼중아
1: 어디다 도고 초찌 메방 우 참아 지도르
0: 도고 우데스 토스 이네레 깔레 접제 사예디 기부치디 도리에 마르벨라
1: 어쩌미 엔도달라
0: 로
1: 那你们去那这边，你最喜欢一年嘞？嗯，什么叫从那去的这个民族啊？一个种，
0: 我第一名了，三六东角民族啊啥？
1: 我认识，行了。
0: 哦，
1: 他去俺成都跟他学开些去。
0: 这说那的，说那的。
1: 你是？
0: 嗯，俺做宿舍那个呀，搞不明白呢。这没，俺做那个当班的嘛，多那个俺做当班的嘛，认识么子？宿舍那个干些你不管嘞？
1: 你从脚尖骨底边呢？
0: 굽디바마도카디메바니 구도에세니 말에 꿈에 응이니 말에 샤다 빡빼뚜바 간에 쩨쩨레샤 삼삼채고래
1: 나 아제 나네 비비나
0: 아니 은이 년보 정가나 주주래
1: 아리나
0: 나의 아제 비비
1: 하지 가르쳐 모르베
0: 하자 구세시 내세나 나도 아제다 갑조에 독도에 잡아 아제 개제라 삼로 망자 땅고래 쓰기요
1: 어 네네네네 타차다 예 아제리야 개천 가르도
0: 어쩌미 캐랑게 아제 개제 시부도가
1: 어 간제스
0: 대상첨부체. 공박 요거체. 찜에 사투바체.
1: 아, 진짜 가슴 모르베.
0: 어제 더도 공기 셰레.
1: 셰레 간제 두게.
0: 셰레 깔세 다올에 나가도가 아니.
1: 아, 진짜 길어네.
0: 구제슈 구제슈. 네 세난 가서 사장 편주 갑자기 독도 파주에게 계절라 삼로 마트 당나 겐다디 충으로 조그래.
1: 원에 타가라레샤. 타이네레. 나 더도 셈네 촉도도.
0: 더도 셈네 가도다.
1: 그라시다.
0: 응.
1: 로사 독스샤다. 양아라 로치 계속 삼제 셈슈고 조기.
0: 대선교에 가로래 계란께 내래 계란께 부주 살롱 중말아봐
1: 오 레미 타야 로사 세조기 차변디 깔에 십지도
0: 깔에 딜라 대제 안조에 망조라 또나 대기 얼바니
1: 오 레미 타야 니 아지 카바사디 미꾸이샤
0: 미디 계란께 아지 셈바 먹구이베 오세레
1: 오 레미 타야 니 부고디 롭종 야고 켠의 민두
0: 걔네가 말해
1: 어
0: 계란의 중디 롭종 야고치에 매바니
1: 오 레미 나래 럽종 야다다다다 가서 그래
0: 아저 구세슈 다세나 계란라 무퇴제 소나 동해 가르도다
1: 등도도
0: 응
1: 계란가 시다
0: 응
1: 나 수프 충자샤
0: 미주 셀게 디우 쳬바레
1: 나 동바 낙자샤
0: 니메 세게도 셈제 메바
1: 나 미 충자샤
0: 확바 잡나 테라 생기 말해
1: 안 나고 쳬자샤
0: 우동디 시상상 요래
1: 나 골레 말레샤
0: 육세 요거 메바
1: 가다가 또 니부두
0: 다세네 독경래
1: 아 독경래라
0: 제니 계도네 또 딜에 매 봐. 대둥에 제 맞에 촉하려라니.
1: 오 레미.
0: 네. 계대 죄수 연하니 대라 미가 지식차. 계대 죄수 매나니 대라 미가 제집행 세버래.
1: 대라 미가 제집행.
0: 오.
1: 뭐네 야보소나도 와.
0: 그다. 네. 나저 삼루 동조 주나 둥에 대라 죽으래.
1: 삼루 동조 주나 셈라 도슈 찌그래.
0: 삼루 동조 주나 소소소소 가봐용그래.
1: 삼루 동조 주나 메세르 튜니 땡그래.

모마 다샬라보도 야 고마티아 타타타모 달라 야 니나포 두다 아셀보 야 아코데 카다 알보잔다 양크네 에보모 야 다소 다세 보닝기 야레마 아보다 야 코포 아다 아보쇼르리마 아보나 야 고두메 쇼는 동캄

아, 야, 두, 마, 쇼, 라마, 오, 쪼, 고, 다, 르, 코, 나, 나, 베, 기, 라, 쇼, 마, 고, 르, 라, 네, 쇼, 미, 시, 일, 쇼, 쇼, 바, 타, 냠, 트, 니, 마, 티, 예, 게, 시, 니, 그, 네, 모, 게, 리, 마, 라, 쏘, 바, 카, 디, 치, 쏘, 쏘, 게, 코, 로, 코, 바, 타, 브, 시, 시, 니, 이, 르, 용, 르, 제, 브, 르, 르, 라, 쏘, 바, 브, 네, 카, 쇼, 탐, 부, 카, 바, 탐, 라, 쏘, 라, 예, 게,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다하타우 랭게 사샨 조르쇼스 비다즈 톰베게 투라 코디 모장 라소 바차체리 응어튼 톰 나라라 파톱 데텔라 코디다 다하세트네 톰스에체 디다 응트 톰 응트 따데 톰 따데 시데 톰 시데 튼데 톰 튼데 다라급 슈딘 토테 장고 샤르 메츠 아르고 카 토카 함르 메츠 사지 지 헬루 코르 메츠 남게 자다시 나데게 기투라 차차체치게 이즈리 다샤체치게 용즈리 다카탈루 승샴 루마조 다응올로치게 니심조 다 톨로피가 삼디 샤샤바사겐 조조 다마용조 다라모조 다 공기 폼몬 범메도 다 이르라투 비치 폼몬 이르도 다 승데 폼모니치 다자피엠 범메도 다 이르드라카 터추비게 네타불랭게 마스 모멘난 텔리라 타잡칸 구신데 예디다 안구야 파야트 야르다 야송송 벵구야 코다 타르구파 구라구 고호 송송르게 젠로 유바시 구소살레 신라시 다노르젤로 리티다 타버스멘데 브루추세 나타라 메사비 파나나게 인두디라 쇼케 마자루 승샹 두모티게 이스르유나 라찬데시 용유나 라찬데 드르츠샹라 몰람데블로탄 포니 히신도 베기 팅코터 라탈로는 뉴로요라 솜베기 투라 뉴로샤나 자르보 아테다세비 자르보니 바토코사 비절보인 바톱로만지 비절보인 바케메기 포탐만다 도흐멀르 여기 사샬라 호코드니 마샨다 다브유 바쇼뉴론 여기 사샬라 호뉴론 샤나 부존서 바절보 샤나 절보서 바투센 다칼라 토비 푸르구타 알란 두고 샤나 두기 절보서 바투센 토비 푸르구 알란 두고 두록타 한테탈라 소바타 헤드 예샴도 콜로콘다 다베 차치리 온톤 토쇼서 비다타 톰바타 냔테 투디 짤루 아시 승샴도 모조지 타베 차테시게 예조리 다 차테시게 용조리 다 예라 예요 메라 용야 용로 멜레 잡라 시그 멜렌디라 판지 멜레 고둥다 모티라 톤다 다버시네 파투린 카르폰데 라소바 타마 타마 차틸링 온톤 좀네 디오디 다르비르 코슈비 탈루 승샴 두모조

그시 때라양 아 나스기 찬이잖아 또 좀 쳇바 아니 중재인 쳇바 아니 좀바 쉐와 독바 양와 세니 아 되니 아 시바테나 먼저 쭉 어 된디 니키 바라 숨겨 어 디인들 어 자위 찬이 쉐바스야 때 제게니 토르시비거 어 아니 아 다단데 니바르시비거 어 아니 응시 때 소랑 가서 쉐바스게 되니 섬바 쉐바르시비 줄룽세야 때 강리세나 다 코빠가 나니 로아가 로부가 나니 슝이 나로고 땅다 된비게 우지 좋아 우지 좋은데라 가서 룽세게 얘들은 가서 다 로아가 되니 정시비 왕게 답배나 토당보 얘기 된지 젠디비 그 꼬롱지 쇼니 아니 전기 왕자 대소도 응거니 다 전기인데 아니 로아데 파스 종근시니 아 로아데 쇠바 파 짱바 야나 로아데 츠 간데서 그러고 저 전부 안 야나 츠 끔바 때라 되니 아니 우 되니 칸이 실 용바다 야나 우 쓰 높아 우진 증 된제기 찬이시비 다 우지 준세나라 우지 좋아지로 우지 좋아한데 아니 이게 이제 당대소 시비겠다 저거 쪼시 이게 그 저거 쪼야나 이게 그 년행 그 전라부터 강하게잖아 아니 룽대 차대 봐. 아 대인들 로아 그 정근 라서 봐라 대니 중이 그 우지 좋아야나 룽도 매송 봐 얘나 아니 얘 아 드니 셰바 제겐당 셴이 제보 라서 봐 간데 줘야 돼 봐이나 아 짜와니니 이게 그 잡아는 거로 시 매바래 어 대인들 네 가서 셰바 시비 그 룽세한데 어 다 된지라 거기 봐레스 되니 예바데 치리세나다 셴니당 셰바다 롱요바자는 문제 조찬 아니 거르시비 그 남도지 거군도 그세야 단도 닌칭한조 자그라다 베이징 키바 다테마테서 그 토모 많이 바겠다 내방지 차려 이게 그 지그노나 남도세야 돼 남도세야 돼 넘버 히바 넘버 토바 야나 산노데니지 거기 바래야 간데 세디레 이게 세게는 토 담보 쥐빠보 디그 생노나 치르지나 까지 해나 까디 까임바디 히바 이게디 이게디라 늘 히바 마치 대답이 이게지 아니 젠데지 삼바 꼬롱주슝 젠데지 여바 이나 아니 대기 끌니 아니 로아기 정글라서 발 때니 아니 코방은 아니다 룽디지 아니 룽데 아니 셰바크 파슨 트리비도지 아니 셰니라서 발 파슨 트리비도 셰바크드니 응그셰다 셰니는 트리비도지 아니 이게 다다 다 토모 많이 받는 마부지 요레스야 대인디스로 니단 셰바다 룽다 나도 되게도 다 얘기가 되니 지예도 자리요. 단데 안서 답대위치도 배경 나보지 야자바이나 안서 그때니 로차가 나는 림버여로 와. 뉴말라서 봐 지비 림버. 림버 그 자티 이게 그 자당나 배야바이나 원나 님버 그 자티 인조와나 담보 관계기도 세딜 림버 코라나 쿵 쿵 너무 코라나 쿵 쿵여로 와 쿵 제스죠. 쿵 제포때 안서 이게 시비 그 지고는 이게 이제 셴이 돼서 던져버리스 이게 이제 셴이 때 림비 이제 쿵비지 던져버리스 근데 이게 이제 당 점버시비 그 이제 셰파 때 림비 이제 단중화 셰발라 쿵비지 여바자니 무쇼바 쿵비 되게 토달라 눈주모 안서 림비 먹게 되게 눈주모 그때는 이제 짜게 그러와 눈주모 때 야짜 아니 마네 눈주모 그 닌조 얘는 이제 짜게 그러와 근데 눈주모 그 닌조 그 샤데 던져버리스 이게 이제 셰파 때 Tene yege ki jisumba shibarashibi jirungde chidong rabo reyesana limbo te mbibi kasa limbo mbiji chi ani chidogunon nga rizuma pachakirwa pachana nda yana uksana nda lungde ani yege shibarashibi jirungde rabo reyes Tene yege ki jir yeba kora shibi ki jir nanto de chidong rabo reyesana limbo mbanke ji mada rabo reyes limbo mbanke ji mada ge ani limbo te kal zungni ani tukunola ujje ujjeba da nyanto tene Kung Jig Total and Zumok and Dinjun Ramara Shepa Tela Tini, Anil Nimbuka Jata, Ramanda, then the Jay Nanjan Ramana Nimbutin or Zinjua, that they don't have a race. Tindil, Tomar Yigeted and Tayan Bar and the She. Any Shinny Teta be Yigi Jinde, Kulun Tishi. Kulun take Kawala Tini, any log, Jungle Lass of Alatini, any Jangent, any Naruk, Danda Dimbu, Uji Joatishu. Uji Joatia, any Shepa Chicken Lass of a Tesuk and Gushi. Sheni, ani yige ge sheni soso soso ta njamba da kenda che laso ba teni sheni soso soso soso lan pan cheni ani ngagono ta yige ge teni dadan naba na so che ani shiwar shi gres teni dilo ta ndege bo tela chere sene ani yige shiwi ge jege sungge oya teni dilo ta teni tise ge wangi ani honzen ji tipi ge chamde ndana ni yaji yin teni dilo ta teni honzen ge nona zon rabo chi de nga so ani yige ji ngo teni 이게 제대로 미치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그르니 난다 조차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그 냐뿌 예히토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시비에 닌티 준두 처용디에 론티 두거트 제주 시바디 돈지이비 세노 요바시 생게나바 렌제 고메나 관계 론티 두거라 자다나란 시비에 레오 중앙 동안이 디노조 무슐루 아가청위 더바당 아샤미 지바 티디 라살루바레 라살 템비 정게 님이 무츠키 코르투바던 뒤디에 닌주 샹고 소비 코르고요 트랭크 렌제나 론티 두거디 레오 제도 디동지 디노조 무슐루 가존 게 센데 시비 응주 영년 강이 따지 사부샤치 아벤디가니 구드 도부니 꾸니 따지 시가 룽궁응주미 바 시도숑이 꽈드리 샤라 론티 두거디 레오 제도 디센로
1: 니마라 전에 유네 존대 공개지 또 놈아테레 내전데 사부 제마 쳐겐 쳐롱 나 중요도 이치 매니 조게
2: 구차티 Chese pe anima zunje mare, katson khopa, nye me kakheti, saje kuna kumbandi non zule rishu, te pe anima ton jaya mare.
1: Nye ma tseri tingro!
3: Sujibe, chou, sujibe! Che chompo khe, de na khe doshi se, suka non shio.
1: Che rompo de ma khodo ka, na zo ben genbi kata, de na nye jie sun san yonzi ya.
3: Sonne koti, Soma pen gambu kutu shesterip. Then a gambu korong, Loma noma de intolip. Kuni aja kejelangin kuku.
4: Solin jagore, Matsun gumbu tu sandro.
1: Koto tu sandro.
3: Seku go tonki shijime. Gambu sa loma ni sandro.
4: Gumbu tu sandro.
5: Bushilo, Chinde Chile,
3: Ben Campolo, Che Yonsa Total Risho, Opendi Sejo, Kotsi Church Gangota, Unet Sunda Kola, Niji Musica Zunsa Yonzi, Tata Ni Aja Musica, Unet Sunda Kong and Dekono, Hitari, Shingi Aja Unet Sunda Kola Kaya to Titahako, Gassi Chu don't a good dish as a man, then the Kit Donchari.
5: 你那天在一哪你打算那去清国的队没事了塞满足可是那这边的可用眼睛我用着的等他塞队得做匆忙不然干不起劲可这些事的没事了拉萨去俺天朝天无月马的
6: 你们现在可对，
7: 没说了，赶紧的人。别干不了，俺正在做，就让东镇外面把鞋就先了。等你去中队先了嘛多，俺你妈才这个开门的先脱衣。俺叫那些，没见到去，现在才为母亲给，你操我妈的！
5: 好的吧，结果那个没把鞋，现在就在大门门头。别你妈了，三场没给。
6: 你考了那村的那不记得，你中等级一些些呢，老马我不得拦他些。
7: 半干不了，你去了他都给其他些，那些村把这大人去看了，你也给上脚的，这大人名单村比干了些新的了，这大大三套间呢，老马我们等出去做个了，大人啥不没把些个呢，新他干么用？半干不了。
6: 去你看见，原来总在看了，根据警察是哈个种，得用下去记录。呀，俺觉得这么些，我便去给你身后呢。你进原来总在看了干个事，俺妈妈很多些是俺个人，得你来给空人，来给空人呐。一些些呢，得了中等级，可是去大人老妈我妈，俺送些了。
7: 没打空去，本当带走，俺搞不到。那边我搬走，接去参加的马瓜肉，接去拉萨来从街上屋子里，新疆路上屋子嘛的，搬干不了。俺坐拉萨来从街上屋子，可是拉萨来俺就点着烤地馒头呢，俺就从街上吃个嘞，没送个三千万，今天没把三餐嘞。接去老马我妈他们走呢，别你妈老送。
5: 你们老总就是的，你我们村马日子的，这种村三场没够，你老马谁我马谁呢？从马了最这些球，哪怕做潘卓卓，呀潘卓卓。
6: 你妈也给你拉上了，这突然上手，钱都扎实，别着急再追嘛，兄弟。

0: 나는 얘도 맨날 지진인데 이미 빠르게 차려 하니 제대로 뭐지 뽀양이 하는 랭어 맛이요 제로 너 힘만 좀
1: 파사 로비 람바도 무찬당 가상 그다바 제제 두바당 냥초 잠빈잔도 가르제디 무슬리 가상기 신진시비 응유소 양인 간이 다제 사보샤키 아번다이 간이 고도 도보니 꾸유바시
2: 다다치세 추대에다 헤머인
3: 누린빌레 까테 로부든 주차네 니세 메추상나용 충돌이야
2: 심투나 파르치 바치 온조레바
3: 바치
2: 아 세거가 벤지체 처호송자
3: 쟁이 바치 데리
2: 데리 로센투바데 마르르시에나 파르치 랑후 메반조레야

0: 怀疑。 늘하시길래 다른 이만도 나 그들래. 죄지르디.
1: 나 최근에 잘라지게 피트했지.
0: 잘라지래.
1: 네. 최근으로 아사미를 떼그래. 네 아사미 지니래. 짜기만도.
0: 화이 쥐놀래지 나도 아사미니 자송기 민자래 니니 미스
1: 무슬러 치르크 롱가 마코 미니 냠부 파테 디차드 자송르 차래 아사미기 체무 시바인 처시래 치테 캐레미 페데 치래 체메지기 보모니 남아내 선도도
0: 화이 나 메친다이 치하고지래
1: 니 나루 메친다이 하무거도 체메친다이 니 치하고래

0: 무시. 무슬로. 체크고 님 알아서 숨지 말도. 된다 대시 살에.
1: 아사미. 취 회의를 제세제 애인.
0: 제세즈매야. 녜. 녜 세지 때 처마 띵똥이.
1: 띵똥. 취 띵똥 제게요.
0: 녜. 녜 회의라 녜니. 칼리부네 버티 시살에 세지.
1: 취 회의를 계속 해내 진. 니니 주의시 차례 있나? 마제 차지 미세인 세즈.
0: 이야. 나 취심어 저지 켈 오나오. 땡이 동이니 버티 시살에리. 무슬로. 다다 체면 좀 버히려 산다. 나우 춘두로 신데에 마도 추심어 저데베. 데미리 지쟁게.
1: 쳇. 보모 쳇 세도 안에면 개찌리. 너냐 차지데 니 저상 된죠.
2: 무슬로. 보미 쳇 세네 시기 노동자. 이제 또 뭐랴 할래 지지. 다시고 무슬로. 아사미 체니 체제 단도로 뭐. 아. 데리. 내가 그 데 루자제 된다 터치 초래. 아, 너 편히 사줘. 너 손이 너와 도마 신데 내가 주. 너
1: 손이 내가 루자제. 결혼 깔래 불 파송.
0: 나 다다 치 자다 이리. 실대 있어라. 내가 삼음이.
2: 쳇. 에, 보슬로. 보슬로. 엔저 저저. 단저. 응. 보슬로. 너무나 깨자 진다 해게. 손이 지 내가 데 루자제. 내가 처럼 하죠. 아. 너.

0: 야 조고 다음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다 들으면 그 태당 보통 레들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다고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레디 치상 뭐 보지 산조 보지
0: 레 보지 사체
1: 보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저 뒤졌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주 깨져
2: 요
1: 주마 깨지
2: 주마 깨
1: 때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 뒤도
0: 보면 돼 루샤 저 좋아지
2: 요요
3: 대로구나 라피도 소향이 저기서 깨
1: 오 진짜 힘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쪽자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대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에 좀 할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메팅으로 따사 야리 리레니스 정도 쳐쳐
0: 그들의 맞음에 보모 조지 될 라터만 거 Aku masuk kerja di sana mahu dengan usaha tu lama.
3: Jadi, kalau cula, cula itu saja.
1: Cula tu cakap kita, tapi ngaco lo tu jilting tomo dahulu tu. Tadi ngaco cakap cici ager kau.
0: Jadi ngomar itu cakap tu, reju ringa kita maru ni rumput itu. Lo tu jilting tomo reko ya.
3: Jadi,
0: tadi sama anda satu tu je sa. Tadi sandra ulur ini, tadi sama tahun itu cula ini kalau cula malah.
3: Jadi, tak kau tu je terlepas. Satu tu pun bodoh rendah, tu cula ya cie.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1: Si tang gong jie ding tam na zu dang, ni dang lü yong xia zhu xue lam dang.
0: Ni zhe ding zhu ni zhe jue tai suo, di tang lang duan lin qin de ni lei.
1: Da da xin gu zu bi le qin de ne, bu jiong long qin nian qin le kong, kang ge long qin jia, de tang lang duan xie bi le qin de zhe.
2: Sheng ren ji, gong ka zang. China bin ngaji ji de ta lan zhe ge lin ji xin ju ga shi ju nga tin di lin ji jia zuo xiong xue ge da ba bi de ren ge lin ji nuo la bu ra xiong ju min zi kan ge min ba ga de ni mi si gu lu de ti ba de ji gu la jiang de de lin xi bi zhe ba xue ju zhe zhe xi ye
3: min ba ki bi zhong de ge ra de tang guo ji da lin xi da da xin yi ba na kan ge long qin ji de tang lan dui xi bi lin ji na min ba ki ba la
2: 跟着带领协比米萨林前日那时候给个的你们了公开上我公开上了这个他南京盲从团结的这个时空定的马戏呢那三种完了什么给的你什么不去读给他好好的了今天的时空定的给过了别说话人关那个肯定的说呢
4: 나서 다들 조치와 세금 오버들 때는 세제양 빠지르드 내가 좀 모르는 거고
2: 나서
4: 아 세제와 다쇼가 왔던데 이나 아 되네 다 저세 사지 매봐 양화든 조사와라 이나 다 디스 자스나 좀 매봐 저는 제양 첼 첼 빠자데 양은 장신 찔라 신장장 숨으라 양화든데 이나 지다 자스나 수나 좀 매봐 단 조가와 그래지도 등산로 이나 배차는 안 먹으래 다 조당 제라 소바 아 다들 저 제와르고 쇼가 버리 근데 인도 다 제가 점진랑다 자티 섬산데 지무스더니 겨제 사지 매봐 근데 내지랭가 근데 교용의 게나 다 또아데 차 예를 고르고 또 차니스엘 차지곰 차이반의 롱네스 야즈도 다 차 예그요나 차니스지 세 차지서지 다곰 통 동화 그래르고 동주 그래 근데 제 동발을 자고 봐 동자 다 던져내 지기 책이야. 다데 계속 전에 때 또 직사 요마도 책이 전져내지 요구서 다 소소소소 손난다 아무리 손난다 온데 오다 바지 자도 차삼삼르지 자라 마자라지. 다 던져내지 요지는 때문에 포할 책이야는 레인도 말고야. 던져도 소소 손난다 다 레디 바지 자도 차삼삼 자라 마자라 다 던져내지 자고는 소리.
2: 나서. 다 약기 못 사도 좀 내리고.
4: 버려라.
2: 이게 만조는라 따도클 시자세면 저거다. 자, 진행도 열면 사르고.
4: 오리리리.
2: 이게 된다 사물론도래.
4: 된다 사물론. 거기 고건데 사사사디 사물지부터 저번저보사 야지제비든 자데코도 된다. 롱롱 뭐 처리는 로다 된다 소지면 칼레칼레 사마사디 칼레칼레 자데미타히다. 소아 사마 좋아든 용혀뇽시. 거기 된다지 예선 거고. 가서 일본 그든데 최대 사고레스 사마든 통고를 좀 하시. 최대 사고를 초반 통사를 고 갈래 갈래 통. 사바도 최 참모든 데는 로저 갈라 로자 고자 이제 뭐고. 갈래 통사도 최 갈래 마칸도 통지 갈래 반 통. 사마데 통주도 사마제 당 눈들 그래. 처보다 도도든 데 무자네 사마도 마 저쪽은 걔네는 좀 맞아. 쇼해졌던. 투바졌던. 딘데 거 몬스 통주를 깨자린 거고 사마 통 최소 저게자 친구고 내 거짓 좀 몰라. 근데 내가
2: 시간 봐 허스도 땅 걸로 계잖아.
4: 어. 어들이.
2: 오래 내 거짓 왔고 초대 갈래 갈래
4: 통. 갈래 갈래 통. 삼아든 돈들 통글에서 다는
2: 거. 맞아. 다시 공딘 저기 또 작제 사도물로 데려고
4: 게. 데리.
2: 저 제단 그 삼아서 단데 데리려고 와 찬이 시다 자지 공 저지 번 롱니스 거서 배서 와라고 하는 게다 맹한다 세세면 좀 데려고
4: 게. 어래.
2: 용이 되비 타니. 나는 준딩이 그 사마스디 뒤쪽에 제바여가 뒤쪽에 제바
4: 뒤쪽 제바여에 진에 단 남다 뒤지 졸고 남다 뒤지 전에 다다 보고서 알아보는 뒤쪽 여하시여에 내 소단시 손골 뒤지 아무리 근데 뒤쪽 될 사마 맞아 된다여에 되네 양이 야지 원디에는 조바다 니고 고모 서도 가요로고 드는 내지리여에